때문에 무차별해지는 시대. Yo, I came, so pop the way I want. 너만의 기종도 너만의 noise, but 우린 완벽하지가 않아. We be like, pandemic 때문이야, please.